지겹잖아. Can you text for Havana? Yeah. 말할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저기 여기서 밤바다. 내 옆에서 보는 꼬두기 바래. Cause we're about to ready for riding.

3월 26일 기첩 위에 기원선거의 그날은 25일 집합 마당에서 놀던 아이는 송소 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노뚝 길을 질러 도착한 활행산 입구에 웃을 때 시내가에서 잡던 개구리 알과 도롱뇽알 개구리 알보다는 좀 더 갖고 싶던 탄피아 총알 흔치 않은 탄도를 죽고 싶던 아이들은 결국 군

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날은 임시공휴일 집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는 송소 초등학교 운동장 교실 노트북 귀를 질러 도착한 화랑산 입구의 오솔길 시내가에서 잡던 개구리 알과 도롱뇽알 개구리 알보다는 좀 더 갖고 싶던 탄피아 총알 흔치 않은 단도를 죽고 싶던 아이들은 결국

0: 시간은 고통의 야.
1: 시간은 고통의 야.
2: 시간은 고통의 야.
3: 시간은 고통의 야.
4: 시간은 고통의 야.
5: 2002년 9월 26일 오전 11시 와릉산 중턱에서 발견.